0: 소위 치이지 말이 삼모비다 뜰을 낚이더라
1: 아차
0: 에? 그러나 순다리
1: 마스 마스
0: 그때 뻔더니들아 다이추 뜸나버뜨니들아 반기지 마루
1: 마스 마스
0: 네 나루동 꽃하래 비수하수록기 삼모비로 뻔내기 보는 말아 보게더라
1: 일레
0: 에? 두이전하다고 얼령 꽃벌에 보시천디
1: 아차
0: 이 소리 곧난다 할라 코노
1: 코노 할라
0: 라사나 토라에 곧에 뻗어
1: 리킬레 곧 리킬레
0: 러지아버세